0: 1273 먹고 있어.
1: 할로. 할로. 유스틴 루스. 다니엘 루스 루스.
0: 아, 근처 자리.
1: 할로.
0: 근처 자리.
1: 아, 아니, 아니. 하우스, 어디 하우스? 운전사이스.
0: 어디 빌려왔?
1: 왜나?
0: 스피일 잇 신 머룩 투우가가
2: 28 28 84 84 70 70 20 20 1 1 53 53 31 31 52 52 25 25 45 45 62 62
0: Spil et til Marluk, du rocker.
2: 7 af en marluk 56 56 23 23 54 54 87 87